0: 소문 100원.
1: 하프 문 크로싱 with New York Lincoln William Zebra 2966.
0: 1927.
2: Dispatch 5654.
0: Very fast.
2: Driving Saratoga.